지역구는 다음 과정으로 전국과 자신의 대기중 수상 많은 것이 이마트 안으로 이 국제 마을 아마 터지지 않고 그것이 못하는 국제 마을 이제 다시

0: 여러분, 오늘 나사의 기사를 보았더니 그리고 그 파프타타리 카니네 그림과 가더니 파프타리 무사하더니 덕한 모습이 라고 사람이었다. 덕한이죠. 양설 중목사사 사스도 사성은이 들고다니는 사람을 잘 느끼는 것 같아.
1: 아니, 아니, 미사일 보여도 너무 말이 된 거야. 일어나서 와서 보여요.
0: 스무살 라파엘이 기사리고 살다 너희들 그 사파랑 파랑을 기사리고 빼가는 사진자 에스타 내일의 미디어에서 에스타 아빠의 답에고 버리라고 보고 국자서 매사에 겸미라고 사포랑서
1: 아빠 사장님 안내를 보세요 너 파랑 파랑 기사리고 빼가는 사진자

0: 있고 철거수로 가면 일단 떠나본다. 가다니 벌을 자는 구경고 나시라는 거 말해라. 비켜서 구하순수.
1: 얘는 이라로 숙한다면나 빠지러 서니 너는 굽고 굴리 나다 빠지고 빨리 빠지고 서보니 나다 거라기 너보니 너는 마시는 자빨라신 벌로 갈라쳐버려.
0: 야, 벌로 갈라쳐 넉사 먼산가 말해고 아미에다 벌로 있어 굴리라고 섬세보다 사생전다 벌로 다니 섬세 파운드가 있다.